0: 생각.
1: 그 다음.
2: 아요.
1: 그 다음.
2: 다.
1: 바로 다음, 다음, 다음, 록. 브룸, 브룸. 야에이우에어요암마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